0: 같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1: Continue listening to Hope Radio Angel 3, 24 hours a day at hoperadio.net. This is THWH Palau.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0: Proclaiming God's glory to the nations. We're Hope Radio, T8WH Palau.
1: West Virginia 주 모건타운의 MFC Ministry에서 시작하여 조 페로시치 사도와 리나 페로시치 목사가 진행하는 주간 라디오 방송인 MFC Worldw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써 자유를 얻고 치유를 받고 축복을 받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MFC 월드와이드 에디션에 대한 MFC 미니스트리의 오늘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2: 아버지, 오늘 아침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안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받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처음 방문하신 분이라면 반갑습니다.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겪어온 일들의 연속이니 움찔할 필요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교회에서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아무 감정이 없던 기억이 나요. 제가 방금 한 말에 공감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저 혼자인가요? 몇 명 있어요?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 당신이 노래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10년 정도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고 서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기 위해 개발했어요. 감정도 별로 없었고 그 안에 담긴 내용도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기도 생활이 발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하나님이 제게 실제 하시는 분으로 느껴질수록 그분을 더 경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사적인 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왜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궁금해하곤 했어요. 전 여기 서 있는 토마토 같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모두들 손을 들고 무언가를 하고 있죠. 제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고 그분을 알수록 더 많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렸어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치유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분들은 감정을 꺼버리는 거 아시죠? 그냥 꺼버리는 거죠. 여러분도 감정을 꺼본 적이 있나요? 전 그랬어요. 너무 많은 고통은 그렇게 만들죠. 그냥 외면하는 거야, 알았지? 당신은 방에 앉아있지만 거기에 있지 않아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 저도 교회에서 그러곤 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그분을 더 잘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그분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제가 있는 곳에서 함께 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자유롭게 느껴보라고 격려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의 관계에서 일하고 계시며 당신도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함에 따라 나머지 여러분도 발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듭나면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모든 장벽, 자기 증오,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자기 머릿속을 엉망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모든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놓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당신이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물건을 받았다가 내가 가져야 할 것 같지 않아서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몇 명이나 그런 적이 있나요? 좋은 물건을 받았는데 내가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서둘러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 준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여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교회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목회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누구도 똑같지 않은 가장 혼합된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요. 하나님을 위해 여기 있지 않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여기 남아서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쓰다듬고 사랑하고 항상 기분을 좋게 해주는 육체적 관계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지만 사역의 중심 부분은 아닙니다. 사역의 중심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이곳에 두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목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저는 많은 일을 해온 모든 사람들과 그들이 얼마나 활동적인지 보면 그들은 서서히 자신의 자리에 적응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집을 짓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람의 손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으로 지으시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면 훨씬 더 좋은 곳이 됩니다. 아멘.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동안 저쪽을 조금만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모두 관계적인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종교를 하려고 한다면 오늘 종교와 성과와 점수 매기기에서 자유로워지길 기도할게요. 그건 효과가 없으니까요. 결국 스스로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할 거예요. 인생도 별로 없을 겁니다. 항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기 시작해야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서 그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를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성육신한 신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서 있는데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보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를 생각할 때 그것은 육체적 인관계이며 특히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세상적이고 감각적 인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언제 거듭났는지 알 것입니다. 이것은 내 설교이지만 이것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분을 친밀하게 알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육적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본성이 바뀌기 전까지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까지는 항상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허락되지 않으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평화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지만 일터에 나가면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어디에서나 똑같기를 바라시지만 그것은 구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장에 가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고 교회에 가면 일주일 내내 여기 없었던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기억납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면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의 선형적인 삶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성과 지향적이기 때문에 선행을 하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그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길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걷고 있는데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기서도 제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20년 전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분이 매우 크시다는 것을 알았고 그 어느 때보다 그분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시 올려주실래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기에 마음이 더딘 자들아, 마음이 느리고 둔하다. 그는 말했다. 너희 귀가 둔하다.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인간성과 함께 오는 둔함이 있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여러분을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저는 지역교회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너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설교가 없어도 교회에 나가서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 중 일부는 그렇게 여자를 쫓아다녔어요. 알겠어요? 뭐든 할 수 있죠. 웃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쫓아다녀요. 무언가를 원하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삶을 순응하고 삶을 순응하는 것으로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절박해서 평생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맞춰 살았어요. 그리고 누군가 한 시간짜리 설교에서 4초짜리 진리를 하나만 알려준다면 그 4초짜리 진리가 저에게 더해졌으니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4초를 얻기 위해 갈 것입니다.
1: 이번 MFC 월드와이드 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죄를 씻어주셨고 그분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구세주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심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www.mfcministries.net에 로그인하세요. 여기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조 페로시치 사도 및 리나 페로시치 목사와 함께하는 MFC 미니스트리 예배를 시청하고 이전 라디오 방송과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바로 쓰다 TV 프로그램의 현재 에피소드와 지난 에피소드를 볼 수 있는 링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기도, 제목, 광과 조, 원, 제이스, 조 사도와 목사님을 위한 기타 질문이나 의견을 미디어 이메일 fcministry.net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이 방송국에서 조 페로시치 사도, 페로리나 페로시치 목사, MFC 월드와이드의 MFC 미니스트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또 다른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0: Lifting up Jesus Christ 24 hours a day. HopeRadio.net and D8WH, Palau.
3: Welcome to the Kingdom of God Unfiltered with Pastor Sean Smith. The Kingdom of God Unfiltered is a presentation of The Way Church in Latrobe, Pennsylvania, USA. Stay tuned to hear complete contact information at the end of the show. Now here's Pastor Sean Smith with this edition of the Kingdom of God Unfiltered.
4: The next office in the fivefold gifts that's listed is teacher. It's not the next one in order necessarily, but it, you know, the only order that you can really glean out of the Bible is that apostles and prophets are generally one and two because they're the foundation of the church. So, but the other, it's not like teacher is below anything or pastor is below or evangelist is below. It's not really like that. They all work together as a team, just like we're the family of God. We all work together as a family. We all work together as a team. We're so much stronger together than we are separately. As a matter of fact, Lone Ranger Christians, they get torn apart by the enemy. And a lot of them don't even realize it's going on. But it's one of those things that God's not going to really allow for much longer. Lone Ranger Christians that think that. Now, I know there's shut-ins that can't get out. I'm not talking about them. I'm talking about people that are perfectly healthy and decide they just don't want to go to church. Too much work. They don't like the pastor or they don't like the singing. It's too loud. It's not loud enough. It's whatever. And everybody has excuses, you know, but God says don't forsake the assembling of yourselves together, especially as the time grows toward the end. So, and it's good for us to be under authority. I'm under authority. It's good to be under authority. There's protection in being under authority. This isn't the 80s and 90s where the church went too far with that stuff. And it did. You may not have been a Christian and didn't realize that, but it went way too far. People were coming to pastors saying, should I take this job or should I take that job? You know, should I clean my kitchen? I mean, all kinds of weird stuff it just turned into control. That's really not what it's about. That's not what authority is at all. But it's not the only time the church has gotten things wrong in 2,000 years. I mean, come on. We may be wrong on stuff right now. So, but God continues to teach and correct. So the next office is teacher. I'm not going to really go into that because you guys know what a teacher is. You've all had them. You could probably name, no matter how old you are, you could probably name your favorite teachers from high school. It might just be one or two or three, but you could name them probably. I can name a couple from Latrobe. Most of them I don't remember, but I remember the ones I liked. You probably remember the ones that you liked, the ones that made a difference for you. So then we're going to look at the marks of a pastor. Again, we've been talking about how the pastoral model is not the biblical model. So you've heard a lot about that. I'm just going to say a few things about it. A pastor is going to have a heart for God's people, for the sheep. And a pastor's highest goal is to make sure that every Christian in his care is fed, comforted, and protected. That's like the highest goal. To me, the highest goal is I want you to go beyond me. Every teacher, every pastor should want you to go beyond. Parents should want their kids to go beyond them. Parents that keep their kids down, I don't understand that. That is not biblical parenting. Parents should want their kids to go beyond them. The way it's supposed to work is my ceiling should be my kid's floor. And as a pastor, it's the same way. My ceiling should be your floor. I want you to even go way beyond me, spiritually, especially spiritually. That's the biggest thing, you know, but whatever it is, physical, mental, you know, whatever, everything. In every aspect of life, I want every one of you to go beyond me. A teacher, basically, the big difference between a teacher and a pastor is a teacher really wants to be alone with the Bible and study and research and do all that, which I know that makes me very weird, but I love that stuff. Love it. To me, 4 years of college at St. Vincent was a vacation because I was in the military first. If you went in that order, you'd probably consider it a vacation too. I remember, you know, my friends, you know, struggling. Oh, I got to study for this. I got to study for that. I got a 25-page paper. Meanwhile, I'm watching a Penguin game while they're doing all that stuff. And still graduated with high honors because I love it. It was great. It was fun. There was no stress, zero stress in college. And then later, all the Bible, like two or three different Bible colleges that did stuff with. Again, fun. It's great. I love it. I can do that. I'm a lifelong learner. And that's probably a good thing for everybody. You should be a lifelong learner. But a pastor wants to be with people. A teacher, We had a joke when I was teaching in the Christian schools for 15 years. We had a joke that this job would be great if it wasn't for the students. But, you know, that's kind of why you're there, right? It's get rid of the students. You don't need teachers. So, you know, got to have students. Many true pastors don't like preaching on Sunday morning. They would rather be out visiting in hospitals and people's homes or on the streets, out doing stuff like that, encouraging people. One pastor's wife told Chuck Pierce, when it was described that way, that a pastor would rather not be preaching, one pastor's wife said, "That's my husband. He'd rather be with people. In our church, each pastor has to take turns preaching on Sundays, and he dreads it when it's his turn to preach. And everybody else dreads it too." I thought, wow, that's harsh. That's his wife. But, you know, to quote Clint Eastwood, a man's got to know his limitations. Women too. Everybody needs to, you need to know who you are. Once you figure out who you are, then you just go with that, who God made you to be. And I'm more of a teacher than a pastor. I came to grips with that a long time ago. The next of the fivefold gifts, and really the last one that we haven't talked about, is evangelist. Evangelist, if you were here for that little skit, evangelists have an anointing to birth babies. They find unbelievers all over the place. When an evangelist takes a trip, the person in the seat next to them in the plane gets saved. When an evangelist goes out to eat, their waiter gets saved. When an evangelist takes an Uber, the driver gets saved. When an evangelist, you know, does this and this and this, if there's an evangelist around you, they're like whole row, or in some cases a whole section is going to be full of their babies that they birthed. A true evangelist, they can't help it. They don't have to try. It's who they are. It just comes out of them. Just like any gift that you have, you didn't, you know, we develop them, but really once you develop the gift that God gave you, it's really not a whole lot of work anymore. To me, doing any of this stuff, it's really fun. It's not work anymore. At first, especially, I remember my first day as a teacher. This would have been back in like 96, I think. Walking in that first day, man, my friends that were already teachers in public schools, they all told me the same thing. Don't smile till Christmas. So you get off on the right foot. That discipline, you know, keep it, you know, you got to stay on top of them from the get-go, because once the kids get out of control, it's hard to rein them back in. And that was what they were thinking, and that's what they were taught, and that's what they did. And I did that. I really did. I didn't smile till Christmas my first year. The kids were afraid of me. I didn't find that out until the next year, because after Christmas, I started joking with them, and I started doing stuff, and being a little more crazy. And they're like, man, you had us so afraid at those first couple of months. We thought, oh man, we got to put up with this guy for a year. And then I started letting the real me out, you know, so that was, you know, probably a mistake, but these guys had been teaching, or, you know, in the public schools where they got 35 kids every period and they're all different. I'm like, most of my classes were anywhere between 4 and 10 kids, you know? So if they knew what they were doing, and I figured they did, then I'm going to do that, you know. But I guess in the public school, that's probably necessary to maintain discipline. But in a Christian school, I didn't need to be like that. Not at all. Been an evangelist, just going to attract people. They're people just come to them. They're around them. They attract people like a bug zapper attracts bugs. You know, they can't help themselves. Don't fly into the light. That was a Pixar movie, by the way. Just saying. Every believer has some gifting from God. Not every believer is part of the fivefold gifts. It's set up that way. That's probably 20% of the church, the fivefold gifts. The other 80% have other things. The gift of hospitality, the gift of encouragement, whatever it might be. Administration, like Joanne takes care of all the finances. She's got a gifting for that because she does that for their family business. So she knows what she's doing, and she's done it from the very beginning. She was, I think you were already doing it even before me, but I know I can trust her. I don't have to pay attention to it. She's not going to take the money and run. If she was going to do that, she'd have done that a long time ago. You know, it's too late now. It's not, you know, we spent it. It's gone. No, we didn't spend it. What the fivefold gifting positions are is to equip the church. That's God's plan. That was what he set forth in the book of Acts, in the New Testament. That was his plan. It's still his plan. It hasn't changed. We changed. We started bringing all these other elements into church over the 2,000 years. But God never changed his plan. God's plan is you need an apostle, you know, like we talked about, and we'll talk probably more of that as we go along. So on the day of Pentecost, 2,000 years ago, when Holy Spirit, as you know, was poured out on all flesh, Joel prophesied that that was going to happen. Peter said, whenever there were tongues of fire and a mighty rushing wind, and the disciples in the upper room were all talking all these different languages, and the people that were there in Jerusalem for Pentecost, they understood. Hey, that's, I understand that. That's my language. You're a Galilean. How do you know? You know, whatever the language that might, Turkish, I don't know, whatever that might be. But it's like, how is that possible? I know what he's saying. How does he know what he's saying, you know? So that in one day, the church went from 120 people to 3,120 people. We know that because the Bible says 3,000 were added to the church that day of Pentecost. Somebody in the upper room was paying attention to that church growth seminar that they took while they were up there. In the upper room. Yeah, no, they didn't need that stuff, you know. But I know of church growth seminars. I've sat on a few, yeah. We tend to look at that day of Pentecost a little bit like this. It's like, oh, okay, now we have 3,000 baby Christians. But it's okay because the 120, those were like the original apostles and disciples. They were with Jesus. You know, they're going to take care of them. They're going to pastor them. It's going to be great, you know, because they taught them. We know that because it even says it in the book of Acts. They taught these new Christians and ministered to them and equipped them and everything. And the 3,000 people just kind of sat and listened. They taught on tithing. They started a building fund, as we talked about before. You know, the folks all become like, they're good church people, you know, good church members. It's a thriving church, you know. They're adding to their numbers daily, you know. Once in a while, they'd send out a missionary. Eventually, the church gets too big in Jerusalem, and they'd have to add a second service, you know, and all this stuff. If all that happened today, every one of us would look at that as a healthy church. If that's the way it worked today, we would all say that's a healthy church. But that's not what the Bible says happened at all. Nothing I just described happened to the early church in Jerusalem. Nothing. None of that.
3: You have been listening to The Kingdom of God Unfiltered with Pastor Sean Smith. The Kingdom of God Unfiltered is a presentation of The Way Church in Latrobe, Pennsylvania, USA. You may reach Pastor Sean and the church by emailing dancewithyeshua@hotmail.com or by logging on to their website at thewaychurchlatrobe.com. Join us again next time for Pastor Sean Smith with The Kingdom of God Unfiltered.
5: Did you know that you can listen to the Ministry of Hope Radio 24 hours a day? Well, thanks to our website, you can. Just visit our website at hoperadio.net and click on the listen icon for your region. Don't miss any of the great Christian programming available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Make sure you check out Hope Radio on the net today at hoperadio.net.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그렇게 부르심 받은 우리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소망으로 살고 있으며 이 땅에 아파하는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이들에게 어떤 위로를 전하고 있는지, 부르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어떤 눈물을, 어떤 땀을 흘리고 있는지, 이 땅을 바라보기 전에 주님이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모습, 나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